안 공임에 오래 있님에 난지 봉이오이노 난지 빠따 도망가르님에 가루 부메누나나 보러 월 갈라 빠마누님에 보러 내 킹이메까 마다 드멤누트란